다 고롱스테 그 전바퀴 너도 그 안 도와냈어 아다시 오마테다 아다시가 이루 보고가 만나가 비쿨 댄사이 아인슈타인 오이롭게 노사츠 흠몽로 아다시 오마테다 아다시가 이루 보고가 만나가 아타루 마켓 노스토라다마스 사빈 다이스키 가메하메하 아다시 오마테다